0: 这是杜文锦同志，局厅县观察所的参谋。怎么受的伤啊？
1: 观察所被炸。
0: 观察所捕获的情报给前线很大的支援，很好。你出来一下，让炮火活了起来。你具体说说。
1: 他让炮火接入战斗的时间、位置、角度都极其精准，让炮火发挥了最大作用。 我亲眼看到他用一个班的战士压制了敌人两个连的进攻。任务要完成好，同时呢，也得保护好自己。是。
2: 뭡니까? 딴 데로 전출 가시는 겁니까?
3: 그래. 육군 2사단 사단장에서 구군단 부군단장으로 승진 가는 거야.
2: 아니, 그럼 여기 전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리고 전요.
3: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천자가 바뀌면 신하도 바뀐다.
2: 아니, 그럼 저도 전출된다는 말씀입니까? 아, 사단장님, 삼각산에서는 아직도 전투 중입니다.

0: 차 단장님.
1: 김중이 형, 또 무슨 일이야?
0: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1: 폭격 다 멈췄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 야, 빨리 빨리 움직여.
0: 사단장님!

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

0: 소정 김인표.
1: 오늘 중공군의 포대 심상치 않았어.
2: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
1: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
0: 씨발 족같네 진짜. 야 참호 공사하러 가자. 씨발. 네. 아 귀찮아 진짜.
3: 军长要火力准备了，
4: 果然如军长所料，他们上阵地来修复被炸的工事。
3: 这正是军长想要的效果，下一轮火力覆盖。 将极大的杀伤敌人不利，为坑道部队收复阵地创造有利条件。
5: 是。段先锋呼叫炮兵。 我在五九七高地观察到，敌人正在加固阵地。
6: 再来一轮火力覆盖。